정말 리듬과 얼마 봐봐 이게 아닌 게 니키 켜봐 아 아니 월무 치키 켜봐 아니 월다 가사미 멋쭉 알아지기 미미 연와미 파딩 가사미 뚱뚱 점아 아 월다 치키 더 코메디 코메디 월 두냐 알라 카브라만 원은 가사 탐타 아리와 켜켜워 예기 아 가사미 나이지리아 아야토 라케게 케라 스플리토 코 스플리시 데 테라 보클 비아르 테라 비아르 보클 스플리 자메메 타 스플리토 코 스플리시 데 테라 보클 비아르 테라 비아르 보클 스플리 이 토체 넘버 데 파트 자케 케라 마 필름 나 방콰나 데 멘 소라루 데 기도 레디온 보츠 케미 타 세인 데 후부